저거 꿈말라우베. 문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마르파바 악서린 바르신나 악냐가 바르신나 악내친기겐 바르신나 마르파로 바이오 만초 baywa ma garak sunu kar mam chey way baywa ma jal jo baray sa bay